0: 말하는 게 참으라.
1: 스파트 다니라 내 하나 세비스 보다폰 연 스파킨 암타타는 호이어롬.
0: 가고 빼놓고 열어롬. 가고 빼놓고 하니 매매처럼 너무 이놈이라. 가고 빼놓고 하니 얘네 못 있는놈. 개통화래 못 있는놈. 걔네 얘네 개통화래 암시끌.
2: 맨 남다리 본 개프로젝트엔 다타.
0: 노래스타 동원은 동원은 대폭 언니네 모바다다 키친 프로젝트엔 다다 키친 니가 나고 한 남편 딱이라.
1: 이메토 안 되있다기 어 미리 수어.

0: the new super plan. 아이오 아리요 네르키.
1: 아, 가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how about the new super plan?
0: 야니 잉 로마이 요거 쇼는 다지 super plan. 약간 그냥 이거 이거 이거 니가 로고. 아이오 the plan 아리요 네르키. 아야 가니게 에워르키. 내가 보고난 내 super plan 씨는 내 부지 타라 어 그리고 내 부지 티기가 파이 타타. Te voy a tener la diminución de 30 GB de ese mes.
1: Que carique tu one point o no de gigabytes en data. O ni me fue de diminución de 30 GB de ese mes. Si te no te dará pona y no no voy me hago ciego.
0: Ay, ari, oria, está tu one to one to one de box. O ni te voy a ir super plan de que yo no. O y te en su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. Y porque te borro y arranca agua que yo. The new super plan.